0: 이 사회. 천천히, 천천히.
1: 536 PD.
0: 536.
1: Can you copy call 92 Cat White?
0: Affirm. On my way.
1: Copy, thanks.